0: luces, buzz y energía pura. Esto es One Nathan, tu pasaporte semanal al universo electrónico.
1: 난 상관없어. 너가 뭐라 하든 난 그냥 할 거야.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냥 할 거야.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계속 할 거야.